0: 미제 사건은 누군가 포기하기 때문에 만들어지는 겁니다.
1: 사랑하는 가족들 품이 아니라 차가운 땅에서 공포에 떨다 죽은 사람들이에요. 누군가는 적어도 잊지 말아야죠.
0: 그러니까 형사님이 포기하지 말아주세요.